여러분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곡일 수도 있고 누군가 건넨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쳤는데 시간이 흐른 뒤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만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오래 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내 마음과 그 말과 그 음악과 그 풍경, 그 느낌, 그 향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꼭 맞닿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록한다는 것은 거창한 역사를 남기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누구와 웃었는지, 어떤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춰섰는지, 그 작은 순간들을 기억해두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2주차 주말 아침,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오래 남을 좋은 순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과 우리 동네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여기는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Of this world's delight. 오늘 첫 곡입니다. 소수빈 머물러 주오.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9번째 방송, 저는 최석은입니다. 첫 곡으로 소수빈 머물러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것들은 꼭 오랫동안 곁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잠깐 스쳐간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지나간 계절인데도 유난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계절이 있습니다. 책도 그렇죠?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목만 들어도 그 책을 읽었던 장소가 떠오르고 그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어떤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그때의 공기와 풍경이 되살아납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를 걷고 있었는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도 기억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물건이나 책,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읽지 않는 책 한 권을 책장에서 빼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나의 시간을 함께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진도 이 휴대전화에 수천 장씩 저장하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일도 참 쉬워졌죠. 그런데 기록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한 가지를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에게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준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힘들 때 위로가 됐던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한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억 속 한 장면이 되겠죠.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하나, 길을 걷다가 발견한 가을빛 하나처럼 오늘의 작은 순간 하나쯤은 오래 마음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꼭 듣고 전주의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네, 구삼오 라디오 전주호는요, 매주 1회,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제 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구삼오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10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덕진 보건소 등에서 진행되고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정원,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치유 심리극,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치유 요가를 비롯해서요. 타로를 활용한 마음 토닥, 색채 심리, 스트레스 관리, TCI 기질 성격 검사, 웃음 테라피 등 모두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3회에서 8회까지 진행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호는 프로그램별 10명입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9월 7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회기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진시까지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신청자가 6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어학시험 응시료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과 국가자격시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응시한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학시험과 한국사,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합해 1인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20종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기술 전문 공인 민간 자격 등 984종이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고요.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전주청정지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전주시 청년활력과 청년활력팀 063-281-876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요.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요 최신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어제 공개됐죠. 아이유가 1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노래 직접 가사도 썼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따끈따끈한 신곡 이 별로부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한 거리와 골목, 시설 등을 담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이며 전문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로요.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작품을 포함한 참여 사진들은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시와 홍보, 도시 기록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달라진 전주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 전주의 모습을 시민들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그때 그리고 지금 전주 다시 찍기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전주에 있는 같은 장소를 과거와 현재 촬영한 사진 두 장을 비교해 전주의 변화와 시민들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모할 사진은 과거와 현재 사진의 촬영 시점이 최소 10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하며 전주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두 장과 200자 이내의 사진에 얽힌 사연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 결과는 10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요.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전주 추억 으뜸작 10명에게는 각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응모자 가운데 50명에게는 전주시민기록관 굿즈도 증정됩니다. 응모된 사진은 앞으로 전주 기록사진 전시회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AI 합성, 편집한 작품은 인정되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동네 골목이나 학교 앞 오래된 전주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갖고 계신다면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서요. 지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민기록관 063-281-293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상 공모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와 숨은 명소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쇼폼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요,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 발굴을 위해 2026 스팟 인 전주 청년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주 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소개해서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영상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쇼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 공고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을 합쳐 모두 20편을 선정하고요. 총 상금은 900만 원입니다.
내국인 부문 대상 한 편에는 200만 원, 최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에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평소 영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전주 명소가 있는 청년이라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070-8766에서 8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유리 동그라미.

네, 채율이 동그라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

네, 전주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이니까요. 책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독서 문화 축제이죠. 제9회 전주 독서 대전이 달려라 책을 주제로 이번 주말, 그러니까 9월 11일부터 오늘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출판사와 서점, 독서 동아리 등 6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초청 강연 작가와 달리다가 마련됩니다. 나태주 시인과 정세랑 작가, 이금희 작가가 참여해서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눍니다. 또 2020년 작가들과 만나는 강연을 비롯해서요. 전국의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독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는데요. 자신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책을 다른 시민과 나누는 인생책 선물 책방, 책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는 청음 독서, 시민들이 직접 문장을 남기며 함께 전시를 완성하는 문장 이어 달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낭독과 클래식, 국악 등을 결합한 공연과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공연, 체험 부스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예약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기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2026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은 기억을 그리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집중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는 10월 25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도서전에서는요,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대만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지미 리아오가 약 30년 만에 한국을 찾고요. 리우 시공과 린 샤오베이 등 대만 작가들도 전주를 방문합니다. 국내에서는 엄마 마중 등으로 잘 알려진 김동성 작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컨퍼런스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36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작가 강연, 워크숍, 출판 교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또 예비 그림책 작가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리뷰도 진행되어서요. 전문가에게 작품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행사를 단순한 그림책 전시를 넘어서 작가와 독자, 출판사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그림책 교류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림책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본 행사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가치서가 1949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가치서가 1949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책이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책,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전주의 독서 문화를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들어간 숫자 1949는 전주의 첫 도서관이 문을 열고 전주시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사용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에 맞춰 시민들의 인생책과 이야기 1949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주 시민은 전주 도서관 누리집 가치서가 1949 게시판에 자신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안내 문자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가까운 전주 시립도서관에 해당 책을 기증하면 됩니다. 기증은 전주 시립도서관 12개 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진행되고요. 목표 수량인 1949권이 모이면 마감됩니다. 시민들이 기증한 인생책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가치서가 1949 코너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063-230-1840 또는 1862번으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권의 책이 한 시절의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권의 책을 전주의 기록으로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책을 읽었던 우리의 시간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계절은 지났지만 어떤 순간은 오래 마음에 남아있죠.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지훈, 목련필 무렵.

네, 신지은 목련꽃 필무렵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국제영화제 가을 프로그램 폴링인 전주 2026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폴링인 전주는요, 봄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의 화제작들을 가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행사는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상영작은 모두 8편으로 한국 영화 4편과 해외 영화 4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한국 영화로는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대상 수상작 흘려보낸 여름을 비롯해서요.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것, 잠 못 이루는 밤, 이상가족이 상영됩니다. 해외 영화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와 마우스, 전쟁 중에 이혼을 한다는 것, 암탉의 모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상영뿐 아니라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을 직접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 GV도 4차례 진행됩니다. 19일에는 이상가족과 흘려보낸 여름, 20일에는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것과 잠 못 이루는 밤 상영 뒤에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전주의 로컬 서점과 굿즈숍이 참여하는 팝업 스토어도 함께 운영됩니다. 봄 영화제에서 놓쳤던 작품을 다시 만나고요. 감독과 배우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을 수 있는 폴링 인 전주 2026. 이 행사는 다음 주 9월 18일과 20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제9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가 다음 주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9월 17일 목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닷새간 CGV 전주 고사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슬로건은 새로운 프레임 또 다른 롱테이크인데요. 기존 영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선과 영상 문법을 탐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국제 경쟁과 국내 경쟁, 전북 경쟁을 비롯해서요. 청소년 영화와 지역 영화, 감독전 등 다양한 단편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요. 새로 화면으로 제작한 새로 영화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단순히 작품을 상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영화의 가능성과 새로운 영상 문법을 이야기하는 새로 영화 포럼도 마련됩니다. 또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GV가 진행되고요. 지역영화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영화 학술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책과 함께 영화도 한편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 다양한 영화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주시 가구로 대출 이자와 월세 또는 긴급 생계비 가운데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는 각각 월 최대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긴급 생계비는 한 차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출 이자와 월세, 긴급 생계비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통합 신청 지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513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 미래도시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도시관광 미래로의 진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광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첫날인 17일 라한호텔 전주 1층 옹골홀, 둘째 날인 18일 국립무형유산원 3층 어울마루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모두 5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전날에는 마이스, 미식, 스포츠를 주제로 도시 경쟁력과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요. 둘째 날에는 야간 관광과 스마트 관광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집니다.
국내의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여해서요, 세션별 강연과 토론,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 미래도시 포럼 2026은요, 전주시와 UCLG SPEC이 준비하고요. 자세한 일정과 참가 관련 내용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제이 래빗, Happy Thing.

네, 제이레빗 해피 씽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오늘 준비한 시간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올해 마음에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한 곡의 음악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나 평범하게 지나친 하루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참 좋았구나, 그 말이 나에게 꽤 큰 힘이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전주의 여러 소식들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책 한 권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또 누군가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겠죠. 도시의 기록도 결국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9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직 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처럼 평범한 하루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작은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네 일상에서는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 힘든 긴 여름을 견뎌왔습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홀로 살아가려면 야수가 되거나 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지 않으려면 마음에 간직한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준주의 살며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를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약 같은 친구 하나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일 것입니다. 친구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면서 진정한 마음은 햇볕에도 바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겐 이런 친구이면서 참 좋은 마노형이 있습니다. 오래전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느낌이 남다른 5살 많은 마누 형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느꼈던 훈훈했던 그 마음이 지금에는 오히려 더 애틋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문득 마누 형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나야, 병원이야 하기에 혹시나 어디가 많이 아픈 것은 아닐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 별일 아니야.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왔어. 그 당뇨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발톱을 깎다가 잘못하여 살점을 약간 뜯겨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상처가 낫지 않고 염증이 계속 되었어 라고 말을 하며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다가 심혈관에 이상을 발견하고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었어. 지금 내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며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만호형은 모든 일상에서 매우 긍정적이라지만 바보처럼 그 형의 생활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잘 지켜야 하루라도 고생을 덜하고 살수 있는 거야. 만호형은 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식사 전에 습관처럼 소주를 맥주잔에 가득 따라서 단숨에 마셔버리거든요. 형, 이제 제발 술좀 작작 마셔요 했더니 그래야지 합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만화영과 같이 유진표의 천년지기를 듣겠습니다.

선년지기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외롭지 않는 정말 큰 행복일 것입니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이미 충분히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마음은 버티는 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가 심상치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아프다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만호 형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가 보여준 우정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만호 형,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만호 형이 건강을 회복하여 나와 더 오래 연락하고 관계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형은 나에게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영원한 친구 듣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만우 형은 내가 좋아하는 춘천 닭갈비를 가끔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춘천역에 내리면 차로 마중을 나와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줍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줍니다. 농담처럼 자기 죽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는 만우 형이 갑자기 걱정이 되었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박상규는 정말 좋은 친구같이 연예계에서도 친화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재치와 유머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최고의 방송 사회자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국 한번 떠나면 다시 올 수 없기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친구에게 적용되는 가장 진실한 단어가 아닐까요? 살다가 힘에 부칠 때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 과정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죠. 다만 건강한 일생을 위해 시시때때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 과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은 잘 치유가 안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다면서 담담한 내 친구 만우형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줄 노래 최성수의 동행을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때론 외롭고 슬픔이 다가왔을 때 위로와 다정한 동행이 되어주고 싶은 최성수의 동행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버티고 외롭고 갈 곳을 모르게 되었다면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우형은 언제나 다정한 어조로 언제 올래 말로만 하지 말고 오면 될거 아니니 자기 죽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는 목소리 너머로 애잔함이 전해옵니다.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밀려오는 우울감과 외로움, 평범한 일상이 아닌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만우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편안함을 전해 주었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모르는 고통을 참으며 아무렇지 않는 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느 때보다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네 인생을 수채화처럼 그려낸 정동원의 여백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할 때 네모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며 평상심을 가져봄이 여백이 아닐까요? 정동원의 여백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주의 살며 생각하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이진주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사상 초유의 폭서와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가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9월입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상쾌해지는 살맛나는 계절에 가을이 오는 소리를 오후의 하모니를 통하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도종환 씨 담쟁이입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모임을 시작했다가 해직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와 보니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들과 모여 수없이 대체 교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시인의 눈에 건물벽 가득 출렁이고 있던 담쟁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굴 때가 많습니다. 아, 저것은 벽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벽이야. 그렇게 복직을 포기하려던 순간 담쟁이가 시인의 눈에 번쩍 띄었답니다. 건물 벽을 가득 덮은 담쟁이 말입니다. 그 벽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끼던 그 벽을 말없이 오르고 있던 담쟁이 말입니다. 담쟁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겠지요. 시리에 빠진 시인님에게 그 담쟁이는 절망을 뛰어넘는 용감한 전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담쟁이 전주 필기림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지휘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 솔로의 황승민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담쟁이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며 결국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하네요.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요. 담쟁이가 전해주는 절망이라는 벽을 넘는 그 방법을 상기해 볼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둘째,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간다. 셋째,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서로를 이끌고 밀어준다. 도종환 시인님의 문장을 음미해 봅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그리움도 흘러가라 파란 싹이 트고 꽃들은 곱게 피어 날로라 부르네. 행복이 깃든 그곳에 그리움도 흘러가라. 수원시립합창단의 합창입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다음은 이문세 씨가 불러 히트친 유명한 곡 가을이 오면을 박문희 씨가 편곡한 합창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이 오면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의 동산으로 전주 필그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지휘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솔로의 최인, 지혜란, 김은영입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무궁 세월 흐르는 화려한 동산. 평화의 동산이 그립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카를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이입니다. 카를 오르프는 1895년 7월 10일 위넨에서 출생한 작곡가로 위넨 음악학교의 카민스키 문화에서 수업했습니다. 졸업 후 퀸트 음악학교에 리듬을 가르치는 한편 바흐 협회 지휘자를 겸했습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1935년에서 36년 사이에 작곡되어 1937년 6월 8일 프랑크푸르트의 안마인 시립극장에서 프랑크푸르트 오페라에 의해서 초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주제라고 할수 있는 소재를 일체의 전개가 없이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형식이나 화성은 극히 명징하고 간결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듬은 거의 일관되어 있고 단선율적이고 단순한 구성을 고집하여 결과적으로 원시적인 느낌과 매우 향락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 레류가 지휘하는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전소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카르미나 브라나입니다.

까랄 울프의 이 작품은 기악의 반주로 무대에서 상연되는 세속적 칸타타라고 설명했고, 이 곡이 연주될 때는 무대장 지호와 조명 등 무대 효과를 최대한 표현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연주될 때는 현란한 무대 배경과 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발레가 추워지고, 세 사람의 독창자는 특이한 의상을 입고 연주합니다. 아울러서 합창단원들도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가벼운 연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평범한 콘서트 형식으로도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호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렸던 9월 가을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캐리커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재밌다. 여행. 그렇죠. 여행지 가면 꼭 캐리커처 하시는 작가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여행 가면 이제 가족과 대부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캐리커처 모델이 되어가지고 좀 자신의 모습을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함께 할 때도 있고 추억 등참 다양한 것들이 연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365일 캐리커처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디지털 드로잉으로 캐리커처 하고 있는 조채은이라고 합니다.
0: 네, 디지털 드로잉으로 캐리커처를 하고 계신 조채연님 반갑습니다. 저희
1: 반갑습니다.
0: 하나 둘셋 하면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오!
0: 네, 조채연님. 365일 캐리커처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캐리커처 생각 365일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네,
0: 싶으나 아직 좀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1: 네, 아직 살짝 부족하지만.
0: 아, 그런가요?
1: 네.
0: 자, 출연 섭외 시작점이 있었죠?
1: 맞아요.
0: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뭔가
1: 특별한,
0: 배경이
1: 네,
0: 있었죠?
1: 맞아요.

0: 어디였었죠?
1: 저희 전주시청 그 광장에서 했던 그 시민참여 행사.
0: 온누리 시민장터.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거기에 이제 조채은님이 부수 참가자로 참가하셔서 바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냅다 마이크를 들이대밀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나눴고 그 후에 제가 또 과감하게 전화를 네. 드려서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게 되셨습니다.
1: 맞아요.
0: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니, 저야말로 전 사실 관종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그림을 그리느라고 네. 옆에 누가 오신 줄 모르고 막 그리다가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됐지만 관종이기 때문에 네, 네. 좋아요 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초대를 해서 초대를 네. 해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0: 네. 아유, 환영합니다. 조채연님. 라디오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 몇 년 전에 해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0: 어디서?
1: 서울에 가서. 네. 그때는 주제가 웹툰 작가에 대한 수업이었어가지고 네이버 현직에 계신 네이버 웹툰 작가님이랑 뭐 지망생 관련한 친구들 와가지고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로 네네.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랬던 경험이네요. 너무
0: 어쨌든 방송인이시네요.
1: 어.
0: 방송한 경험은 있으니까 방송인이시잖아요.
1: 신입은 아니네요.
0: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니 어떠신가요? 분위기랑?
1: 저는 너무 밝아가지고 밝고 깨끗하고 깔끔해서 놀랐어요. 저는 되게 어둡고 막 네. 먼지가 쌓여 있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네네. 더 어두운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쾌적해서 병원 같아요. 병원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저희가 밝고. 좀 청소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그러면 저희 온고인 없는 내용인데 채연님은 작업하실 때 어두운 분위기로 하시는 편이 아니면 밝은 분위기?
1: 저는 그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모습에 취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둡게 하고 무드등을 하나 딱 켜두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릎 위엔 강아지를 얹어두고 그 뽕에 취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0: 분위기 있네요.
1: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0: 그럼 집중도 잘 되고?
1: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0: 궁금하네요. 이제 어떤 분위기에서 작업하고 계시는지 직접 또 눈으로 보면 네. 다를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그러시군요. 밝은 것보다는 좀 약간 어둡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저희가 내일 모레 서른인데요.
0: 계란 한 판.
1: 네, 계란 한 판. 여기서 태어나서 네, 쭉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0: 아, 토속인?
1: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전주에서 살고 계시고 네네. 할머니도 아직 전주에 계속 계시고. 네.
0: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시잖아요. 네. 아직 계란 한 판이라 하더라도.
1: 네네.
0: 그러면 좀 더 넓은 도시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 없었어요?
1: 사실 있어서 지금 전주에 살고 있긴 한데 거점을 하나 구해서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해요.
0: 어디로?
1: 저는 수원으로 수원에 거점이 하나 있어서.
0: 수원, 화성.
1: 네, 네 맞아요.
0: 왕갈비의 고장.
1: 맞아요.
0: 수원 FC 축구.
1: 맞아요. 수원에 거점을 두고 직업상 사실 그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서 전주에서도 한 주 있다가 네네. 수원에서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0: 근데 여러 도시 중에 왜 수원이세요?
1: 수원인 이유는 되게 다들 보면은 물음표 띠용 하긴 하는데 수원 여동생이 용인에 살고 있어서 네. 여동생을 보러 가는 길에 옆에 수원이 있네? 전 위치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한번 여동생 대학 수업 듣는 동안 한번 혼자 가볼까? 해서 갔는데 그날 비가 오고 양말에 막 비가 다 젖고 또 이 분위기에 제가 또 취해서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그 한옥.
0: 그렇죠.
1: 한옥이 뭔가 전주랑 비슷한 듯 하면서 운치 있고 살짝 조금 더 도시 같고 이거에 반해서 수원으로 가게 됐어요.
0: 아, 그 분위기에 취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아, 그러면 수원하고 전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뭐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전주에서 30년 동안 살아오셨으니까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전주에 살다 보니 이것만큼은 좋다. 제가 또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전주의 장점인데 저는 이 천변이 너무 좋아요. 전주 천변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좀 주관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주에 물이 없어가지고
0: 사주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주
1: 사주에 물이 없어서 물과 강과 뭐 호수와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왠지 그냥 산책 천변 따라 산책을 하고 그 조금 더 정류장에서 일찍 내려가지고 천변을 거쳐서 간다거나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뭔가 다들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천변을 지나가니까
0: 달래기를 할지 자전거를 할지
1: 가족들끼리도 있고 걸어가는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고 이런 그 생활감 있고 생명력 있는 그 현장이 좋더라고요. 저는 천변길이
0: 작가시네요 역시. 아니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은 한옥마을 가요.
1: 네.
0: 서신동에서 자전거 타고 가 천변으로.
1: 좋아요.
0: 천변 타고 가면 또 금방이잖아요.
1: 그 길 너무 좋아요.
0: 네.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사계가 보이잖아.
1: 맞아요.
0: 사계의 변화가.
1: 저도 자전거 너무 좋아요.
0: 동식물들도 보이고. 근데 이런 감성을 다녀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자동차로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몰라요. 자전거 타고 그 천변길이 아주 좋아요.
0: 맞아요.
1: 아주 좋아요. 그 계절을 느끼는 길.
0: 네. 그래서 뭐 더운 여름 덥긴 하겠습니다만 또 추운 겨울 추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옷 챙겨 입고 또 옷 가볍게 입고 천변 나가보시면 정말 그 기분은 좋으니까 많은 전주 시민분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전주 시민분들이 좀 천변 많이 걸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맞아요.
0: 네, 수원에는 천변이 없던가요?
1: 천변 이렇게 전주처럼 물수를 써서 수원이기는 한데 이게 도시를 가로지르는 천이 있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저수지라고 할 뻔 그런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또 전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농구의 전설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까지 미국 사회 주요 인사들의 특징을 생생하게 살린 캐리커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 정치인들을 캐리커처로 풍자해온 최재용 작가의 작품인데요.
3: 제가 만든 시사 캐리커처가 어떤 뭐 정세에 뭐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하나의 기록으로서 기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 평소 그의 작품을 눈여겨보던 시카고 한인 단체의 초청으로 한 달 동안 미국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익살스러운 만화로 사회를 풍자한 작품들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조채연님은 전주 시민이자 캐리커처 작가와 강사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캐리커처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조채연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0: 어떡하지? 어려우시면 안 되겠네.
1: 근데 너무... 많이 말하고 싶어서
0: 아 그래요?
1: 네 이걸 줄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캐리커처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캐리커처란 무엇인지 정의가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캐리커처를 저를 통해 처음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자면 캐리커처는 각자 가진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오.
1: 네. 예를 들어서 눈이 큰 사람은 더 크게,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더 두껍게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강조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특히 뭐 본인의 그 취향, 옷이나 뭐
1: 네네, 맞아요.
0: 화장 스타일이 두드러지신 분은 또 화장 스타 머리 스타일 같은 것 좀 두드러지게 표현하기도 하고
1: 네.
0: 또 액세서리를 좀 특이한 거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액세서리를 좀 과장하게
1: 맞아요.
0: 표현하기도 하고
1: 네.
0: 참 익살스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가면서 캐리커처 그림을 보면 그러면 저는 좀 어떤 특징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훈님.
1: 제가 딱 뵀을 때는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0: 이빨,
1: 네, 이빨이 보이게 씩하고 웃는 모습과 이 뿔테 안경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헤드셋을 쓴 모습을 처음 뵀거든요. 그 네. 시민장터 때는 못 뵀지만은
0: 네네.
1: 근데 제법 잘 어울리세요. 헤드셋을 쓰고 있는 모습이.
0: 네. 감사합니다.
1: 딱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대로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0: 아...
1: 그리기 좋습니다.
0: 제가 채연님 저기 있는 곳 방문해서 한번 남겨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각자 가진 특징을 과장에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두 번째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그 참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캐리커처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 궁금해요. 어쩌다가?
1: 제가 캐리커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애초에 막 펜을 쥘 수 있었던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 그림 그려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생일 축하 카드도 제가 직접 그려서 주고
0: 네.
1: 중고등학생 때는 학급 문집 같은 거 만들면
0: 학급 문집 오랜만에 들어본다.
1: 네, 어. 40명의 친구들 얼굴을 다 그리고 그 옆반도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려주고
0: 와.
1: 이렇게 제 그림체로 그 상대방의 얼굴을 그려서 선물해주는
0: 네.
1: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쭉 취미로 해오다가 대학생이 돼서도 해왔는데 이제 아는 지인이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0: 캘리그라피
1: 내가 대학 축제에 나가는데 너도 옆에서 한번 종이 깔고 해볼래? 그런 마음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0: 네네.
1: 문구점 가서 팔절제 하나 주세요. 네임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똘레똘레 에코백에다가 들고 가서 처음
0: 그것도
1: 하게
0: 에코백이야?
1: 된 거예요.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 선배가 하는데 옆에서 한다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을 그려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희열.
0: 오.
1: 이게 모르는 사람을 그려주는데도 이렇게 좋아하고
0: 네.
1: 선물 받은 반응을 해주시니까
0: 네.
1: 더 많이 그리고 싶고 다양한 사람을 그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그 지인이 같이 나가자고 혹시 권하지 않았더라면은 또 달랐을까요?
1: 그 취미 수준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생 두 명이 다 예고를 나와서 그림을 전공을 해서 저는 더더욱이나 전공생이 아니라서
0: 아, 그림 전공은 아니세요?
1: 네, 저 그림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림은 이렇게 내 동생들처럼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하겠거니 그래서 취미로만
0: 네.
1: 갔을 것 같은데 그 대학 축제 한번 그 기회로 좀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원래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0: 네.
1: 대학 논문 대신 만화를 그려서 졸업을 했어요. 이 연장선으로
0: 어?
1: 캐리커처가 너무 좋아서
0: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냥
1: 네 교수님한테 상담해가지고 저 논문도 좋은데 제가 논문 쓸 내용을 글이 아니라 그걸 설명을 하는 만화로 내가 졸업을 하고 싶다.
0: 아 진짜?
1: 그래서 만화로 졸업을 했어요.
0: 아 교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1: 좋아 그런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과 특성이 과학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0: 네.
1: 그런 과라서 그걸 더 신선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0: 네.
1: 뻔한 논문이 아니라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만화라는 그 능력이 있다면
0: 네네.
1: 그렇게 한번 해봐라.
0: 이야,
1: 하셔가지고
0: 특이하다.
1: 길이 이렇게 그 한 번의 그 기회가
0: 네.
1: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0: 아니, 그림이 전공도 아닌데 어쨌든 졸업 논문을 캐리커처 그림으로
1: 맞아요.
0: 가름해서
1: 맞아요.
0: 그걸 받아주신 교수님도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게 졸업했다는 게 참 특이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오, 이야, 재밌네요. 아니,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반에 꼭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한두 명씩 있었어.
1: 맞아요.
0: 저는 똥손이라 그림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참 부러운 재능이었어요. 그런 채연님도 그런 그림 그린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 조용히 뭐 하고 있어서 보면은 귀퉁이에 막 그림 그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0: 교과서 좋았어. 맨 밑에다가
1: 맞아요.
0: 아까 그 동생분들은 예고 다니고 뭐 그림 그린다고 하셨나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채효님도 결국은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시잖아요.
1: 네.
0: 전공은 아니었지만.
1: 네.
0: 그럼 이게 집안에 뭐 내력이 있으신가요?
1: 제 생각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추측을 좀 해본 바 제가 첫째인데 둘째, 셋째 이렇게 셋이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0: 네.
1: 그래서 약간 경쟁하듯이 내가 더 토끼 더 잘 그렸네. 누가 더 잘 그렸네.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장난감 대신 색연필 들고 그림 그리고 노는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또 막내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사남매여가지고.
0: 오.
1: 완전 그 막내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0: 네.
1: 그런 거 보면 그런 나이 차이 별로 나지 않는
0: 네.
1: 남매여서 그게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경쟁심 같은
1: 맞아요.
0: 거. 육아법 중에 하나겠네요.
1: 좀 생각해보면은 그러게요.
0: 어린 자녀를 두신 저기 부모님들은 잘 이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심을 유도해가지고 재능을 또 이렇게 키우고 발굴해낼 수 있다.
1: 네.
0: 조채연님이 지금 그런 경우다.
1: 이제 알았어요. 그 계란 한 판 먹어서 지금 깨달았어요. 저희 엄마의 육아법을.
0: 네.
1: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뭐 언급은 됐습니다만 취미가 아니, 그러니까 취미로만 계속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꼭 이걸 뭐 직업으로 해야겠다. 그럼 뭐 연결고리가 좀 있으셨어요? 결정적인 이유?
1: 그런 비전공자이지만
0: 네.
1: 지인이 아닌 진짜 모르는 사람의 그런 반응이 저를 좀 도파민 돌게 했던 것 같고 사실 대학 시절 내내 이렇게 하다가 저도 물론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대학교를 나왔는데 전공을 살려서 할까 말까. 근데 제가 대학생 내내 이렇게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손님으로 왔던 분이 알고 봤더니 도서관 어디, 어디 고등학교 어디 이렇게 꼭지를 맡고 계신 분들이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연락이 오셔서 혹시 수업 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제가 도서관 어디인데요. 한 3년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졸업을 기다리셨던 그런 귀인들이 몇 분 계셨어요.
0: 아하.
1: 그렇게 해서 저는 비전공자인데 경력이 없는데 괜찮나요? 그렇게 여쭤봤지만 저를 그간 또 봐오셔서
0: 그렇죠.
1: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니 그걸로 이제 물꼬가 터서 강사로도 나가서 직업으로 삼게 된 것 같아요.
0: 환경이 또 도와줬네요. 그렇죠.
1: 네.
0: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욕심 갖고 해도 환경이 안 도와줘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비단 뭐 캐리커처만이 아니더라도.
1: 맞죠.
0: 근데 채연님 주변에는 또 그런 귀인들 말씀하신.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직업으로 안 할 수 없게끔. 그렇죠.
1: 맞아요. 운명이겠거니. 이게 뭔가. 뭔가 아닌가 저런가 고민해본 거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었지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0: 복수전공 공식적인 복수전공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채연님이 그 나름의 전공 해오던 전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캐리커처라는 또 복수전공을 또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1: 맞죠. 네.
0: 남들 하나 전공 막 할 때 두 개를 이렇게 해오신 거니까 어쨌든 차별화는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렇죠.
1: 그렇죠. 네.
0: 네. 그리고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또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어디 학교에서 뭐 강의해 주세요라고 해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게 또 그건 다른 결의 이야기잖아.
1: 네.
0: 가르치는 게 맞아야 또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떠셨어요?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1: 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에게 세 명의 동생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과의 대화법이 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제가 애초에 어린 애들을 좋아해서 그 캐리커처로 이렇게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키즈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0: 아, 또 그런 이력이 있으셨어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을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사실 그림을 가르치는 거가 어른이든 아이든 진짜 그 아이의 처음 배우는 시선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든 뭐 완전 초보인 성인으로 대상을 하든 누가 오든 아이를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뭐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환경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딱
1: 이렇게 됐네요.
0: 갈 수밖에 그게 길이 주어져 있었네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전공, 그림 전공은 아니시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캐리커처 그림 재능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림 소질이 좀 있어야만 하는 거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림 전공 아니어도 되고 네. 그림을 못 그려도 되고 심지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성. 뭐 예를 들어 파스텔 톤을 잘 쓰는 작가가 있을 테고 흑백으로만 표현하는 게 더 잘하는 작가가 있을 테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림 실력이나 전공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관찰력이랄지.
1: 네.
0: 그 사소한 것을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예술로 네. 연결시킬 수 있는
1: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0: 그런
1: 같아요.
0: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인터뷰 때 언급해
1: 맞아요,
0: 주신 게
1: 맞아요.
0: 기억이 나서
1: 네.
0: 아,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최원님 저기 뭡니까? 캐리커처 저도 오가면서 보면은 검은색이 일반적이긴 한데 또 컬러풀한 색을 또 사용하는 캐리커처도 있더라고. 이게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의 마음입니까?
1: 작가의 마음입니다.
0: 아.
1: 작가의 마음. 저희가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이 살짝 나쁜 그런 캐리커처도 있어요. 내가 코가 너무 큰데 이거를 너무 막
0: 맞아.
1: A4 반절 넘게 코를
0: 그런 거
1: 크게
0: 봤어요.
1: 그려줬잖아.
0: 그런 거 봤어요.
1: 그게 사실 정배이긴 하나 그거는 좀 고전적인 옛날 캐리커처 스타일이고 요즘은 더더욱 그 작가의 개성을 더 존중하고 특징으로 보는 시기라서
0: 네.
1: 더욱 더 이제 그림 재능이나 전공이랑 상관없이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컬러풀한 색깔 선택하느냐 아니면 검정만 쓰느냐도 작가의 마음이라는
1: 맞아요.
0: 말씀이신 거죠?
1: 네.
0: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검정이 더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단 심플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고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컬러풀한 색이 들어가면 그 컬러풀한 색의 특징이 좀 가려진다고 하나?
1: 네.
0: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다 뭔가 그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뭐 선호하는 그게.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해 주신 곡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신청해 주신 곡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이 곡은 제가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또 분위기에 취해 학교로 가던 중에 우연찮게 알게 된 노래여서 제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이 노래를 꼭 찾아서 듣거든요. 오. 요즘 또 장마도 있고 비가 올 때쯤이면 그렇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하게 됐습니다.
1: 좋은 곡을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캐리커처의 매력입니다. 캐리커처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캐리커처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캐리커처의 매력은 이것이다. 알려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캐리커처 매력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가차 같은 매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랑 친한 사람이 바라보는 제 모습도 다른데 캐리커처 작가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또 얼마나 색다르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모르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리커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네요. 말씀드려보니까 가챠 같은 매력. 가챠샵 있잖아요.
2: 맞아요.
1: 동전 넣고 돌리면은 가챠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는 이제 아마 일본어 표현일 거예요.
2: 네.
1: 그게 무작위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
2: 내가 알 수 없는.
1: 내가 알 수 없는 캐릭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나도 모르는 나의 특징과 매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2: 맞아요.
1: 공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나를 아는 게 가장 어렵다.
2: 어.
1: 아, 부처님이신가? 그랬잖아요.
2: 네네.
1: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세상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나의 특징과 매력을 누군가에게 딱 잡아줘서 주고 표현해준다는 거.
2: 맞아요.
1: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일을 지금 이제 캐리커처 작가인 채연님이 이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2: 맞아요.
1: 아. 그럼 채연님도 누군가한테 채연님의 모습을 그 그림을 받은 적 있어요?
2: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런 관광지 가면은 네네. 받는 것도 좋아하고 하물며 수업에 가서 막 8살, 9살 아이가 그려주는 제 모습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채은님 뭐 그려주세요 하면은 저도 똑같이 말해요. 저도 그려주세요.
1: 아.
2: 저는 그래서 좋아해요. 네.
1: 그러면 누군가 그린 자신의 캐리커처 보면 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채은님은? 작가로서?
2: 뭔가 좀... 그 실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오늘 좀 별로 안 웃었나 보다 혹은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오늘 내가 되게 웃고 다녔나 보네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머리가 삐죽 튀어나온 잔머리 같은 것도 그려주거든요. 그럼 보면 나 위통수에 머리카락이 삐져나왔었네 이런 거 제가 몰랐던 오늘의 포인트를 그림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봐요. 좋아해요.
1: 그래요. 저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더 정확하겠죠?
2: 그런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타인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2: 맞아요.
1: 내 말만 옳다고 막 우길 게 아니라.
2: 맞아요.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캐리커처 작가 하시니까 캐리커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인물의 두드러진 특징이잖아요.
2: 네.
1: 인물의 특징을 잡아내는 나만의 채은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2: 그 캐리커처는 이제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한 이제 거의 9년, 8년 이렇게 가까이 그리다 보니 노하우가 하나 생겼는데
1: 네.
2: 상대방의 취향을 그리는 게 제 비법입니다.
1: 오.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점이나 주근깨가 참 매력적이고 혹은 이렇게 편하게 신고 온 슬리퍼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꼭 그리는 것 같아요. 혹은 뭐 잘 관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오늘 분홍색 반팔 티에 분홍색 양말을 신었네. 이렇게 맞춰 입은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찝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요즘 뭐 키링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2: 맞아요.
1: 그 키링을 보고 저 키링을 달고 다니는 분이면은 좀 이런 색깔이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
2: 네.
1: 그렇게 좀 이렇게 연상되기도 하고
2: 네.
1: 그렇죠.
2: 커플이 예를 들어서 커플이 캐리커처를 받으러 왔는데 남자분이 되게 묵뚝뚝하고 뭐 여자친구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이러는데 키링에 막 엄청 귀여운 뭐 짱구 캐릭터 막 이런 네. 거 달려 있어가지고 짱구 좋아하시나 봐요 여쭤보면은 그때 맞아요 무장해제 되시면서 전 짱구 그 뭐 익살스러운 그 표정이 좋아요 이렇게 또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그분을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은 짱구의, 어색해서 무뚝뚝하게 보이시지만 좀 웃는 모습으로 그려드린다든지
1: 짱구의 웃는 모습으로
2: 네,
1: 짱구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2: 네, 짱구를 더 옆에 그려드린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1: 관찰력이 높으시겠네요 채연이 평소에
2: 좀 작가 그림 그리러 가는 게 아니어도 그런 것 같긴 해요.
1: 남의 사소한 뭐 꼬투리 하나 잡아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2: 좋은 면을
1: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2: 좋은 면을 보려고 하긴 해요. 혹은 이 친구가 오늘 나 보려고 왔는데 말로는 그냥 편하게 왔어 하는데 얘 봐라 오늘 나 본다고 속눈썹 펌 했네. 네일 새로 했네. 요즘 그러니까 나 보려고 좀 신경 써서 왔네. 이게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1: 편하게 왔다고 했는데.
2: 네. 짜식 봐라.
1: 아니 그러니까 관찰력이 참 대단하실 것 같아서 이게 말이 쉬워 상대방의 취향을 잡아낸다고 말로는 쉽지만 이거 신내림이 필요한 영역 아니에요?
2: 근데 아무리 그런 내성적인 분들이라도
1: 네네.
2: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설명하고 좀 자랑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툭 던지면은 그리고 그림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내성적이어도 살짝 조금씩 관종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꼬를 터주시면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1: 네.
2: 자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림 그릴 때.
1: 화법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언변도 좀 있어야 그 내성적인 분들의 좀 답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2: 그러긴 하네요.
1: 그런 면에서도 채연님도 좀 언변 신경 많이 쓰시겠네요.
2: 저요?
1: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2: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죠. 그리고 제가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안경도 쓰고 있고
1: 유해하지 않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2: 되게 겁을 주지 않는 외모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말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1: 편해 보이세요?
2: 편하게 보이세요.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초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받으러 오시면은
1: 네네.
2: 근데 초면인데도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인상까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옆이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2: 어떻게 그랬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2: 네.
1: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셨어가지고, 자기소개 때. 디지털 시대, 맞죠?
2: 맞습니다.
1: 디지털 작업과 수작업 중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2: 저는 디지털이 편해서 자주 그리지만은
1: 네.
2: 선호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는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편식을 하면은 그 특성에 맞춰서 고착화되고 습관이 돼버리니까
1: 네.
2: 의식적으로 내가 요즘 디지털 작업을 많이 하니까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고 더 그려야겠다.
1: 아, 의식적으로?
2: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1: 균형을 잡아가시는 거죠?
2: 맞아요.
1: 그러니까 디지털 뭐 기기, 패드라고 합니까?
2: 네.
1: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안 쓸 수는 없잖아.
2: 맞아요.
1: 그걸 쓰되 또 아날로그의 수작업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시는 거잖아요?
2: 네.
1: 되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습관적으로 키잖아요.
2: 네.
1: 아는 길인데도 키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에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은 좀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는 내비 안 키고도 상상해가지고
2: 네.
1: 뭐 공간 인지 능력이라고 하나요?
2: 네.
1: 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었지.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너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감각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무뎌져 가는 것 같아서 더욱이 채연님은 지금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감각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그런 인간의 그런 장점인 감각이 둔화된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 동감하시나요?
2: 너무 공감해서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엄청 끄덕였어요.
1: 수십 번 끄덕여주셨습니다. 네.
2: 하물며 제가 여기 라디오 방송하려고 건물을 찾는데 네. 건물 앞에 있는데도 제가 지도를 보고 이 건물인가 요 건물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제가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초행길이라고 내가 지도를 보느라고 바로 앞에 간판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헤맸구나. 아 이거 이런 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서.
1: 자 그러면 2부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캐리커처. 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 사는 작업인데 해오시면서 즐거웠던 에피소드도 있었을 테고 또 힘들었던 어려웠던 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2: 네. 즐거웠던 경험은 제가 그 덕진공원에서 유치원생 아이를 그려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몇 년 뒤에 초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1: 와.
2: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특징이 되게 두드러지기도 했고 네. 이름도 독특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긴가민가 왜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키가 후떡후떡 크다 보니까 저랑 눈높이도 맞고 해서 얘가 걔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돼서 그 친구가 제가 그린 캐리커처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 덕진공원에서 받았었어요. 이거 말하고 싶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었던 친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으로 왔던 분이 나중에 손님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경험이 네 있기도 하고
1: 채연님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의 특징을 기억을 잘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정말 기억하기는 쉽겠다 그렇잖아요.
2: 뭔가 그 기시감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1: 그러니까.
2: 이런 축제 같은 걸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찾아서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캐리커처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찾아서 받으세요.
1: 네.
2: 그러니까 분명 봤는데 아 맞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엄마 아빠 어린이였는데 네. 몇 년 뒤에 보니 둘째랑 같이 오신 거예요.
1: 나와서
2: 4인 가족 돼서 왔는데 분명 이 가족을 내가 그렸는데 그때는 아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를 꺼내니 맞아요. 그때 받으러 왔었어요. 그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세월의 흔적.
2: 그게 되더라고요.
1: 그 초등학생 아이도 유치원 때 본인이 그 캐리커처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기억해요 라면서 그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가능한 건 서사가 있네.
2: 뿌듯하더라고요.
1: 캐리커처가 연결고리에 서사가 있네.
2: 좋아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네. 그림 그리는 그 5분, 10분 동안에는 정말 소개팅 하듯이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니까 이런 경험도 이제 생기네요.
1: 소개팅 하듯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2: 저한테는 10분 소개팅이죠. 행사 나가면. 네.
1: 네. 자, 그럼 또 반면 또 힘들었던.
2: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뭐 이제 사람 일이니까 힘든 게 뭐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이런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인상 깊었던 힘들었던 건
1: 네.
2: 객사에서 진행된 캐리커처였는데 되게 그 몸짱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진 남자분이 오셨어요.
1: 네.
2: 근데 막 거의 겨드랑이까지 뚫린 나시 티셔츠 있잖아요.
1: 예. 상상이 되네요.
2: 그런 걸 입고 오셔가지고. 막 포즈를 취하시면서 그려달라고. 근데 차라리 가만히 있으시면 상관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계속 포즈를 바꿔가면서 근육을 그려달라고 하시는데 뒤에 손님이 쫙 깔려있고 그분은 포즈를 취하고 계셔서 되게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요.
1: 또 초기시라고 안 하셨어요?
2: 맞아요.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2: 맞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가만히 있어주세요라든지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1: 근데 완성은 어쨌든 해내신 거죠?
2: 네네 해드렸죠.
1: 얼굴 안 그리고 근육만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닌데 굉장히 뭐 팔 근육을 얼굴 크기만큼이나 엄청나게 해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파란 색깔 모자에 남색 기억이 나요. 남색 그런 깊은 나시에를 입고 오신.
1: 예, 얼마나 자기 근육에 대한 이게 자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2: 맞아요.
1: 그럼 저기 말씀 나오신 김에 속도, 손님들 많으면 속도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2: 맞아요.
1: 되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한 편 완성하는데 몇 분 정도, 아까 뭐 10분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은.
2: 저는, 5분에서 10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네.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제일 그리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손님이 올블랙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오히려 그리기가 어려워요.
1: 옷을?
2: 네.
1: 왜 그러셨죠?
2: 왜냐면은 그 얼굴이나 옷이나 이런 스타일로 특징을 잡는데 검은색 반팔 티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오신 분은 그냥 김 붙인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막 특히 아이들을 그리기 좋은 게 막 무지개 원피스에 레이스 달린 양말에 막 리본 머리띠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리면서도 네. 되게 신나거든요. 네네. 빨리빨리 그려지고. 그래서 복잡한 옷일수록 저는 더 빨리 신나게 그리고 좀 단순한 옷일수록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데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마스크에 검은 반팔, 검은 바지 이러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난감한 것 같아요.
1: 요즘 청소년이 그렇잖아요. 옷 보면은 위에 저기 뭐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 나미 아로케이 뭐 쓰는 검은색에다가 밑에는 뭐 회색 추리딩이라고 해야 돼요?
2: 교복이에요 거의.
1: 다 그거던데?
2: 그러면은 조금 둘러둘러 말하죠. 날이 더운데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전 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얼굴 네. 점이 있으면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워하시면 사실 잠깐만 보여줘도 그거 하나로도 특징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화려하고 좀 복잡한 옷을 입어야 특징 잡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2: 맞아요.
1: 그리고 손님 많을 때 좀 기다려 주시나요? 아니면 서 있다가 좀 시간이 걸리나 싶으면 딴 데로 가시나요? 어떤 것 같았어요? 손님분들 성향?
2: 사실 작업할 때는 그 뒤에 서 있는 분들을 잘 못 봐서 앉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죠? 하면 이제 막 저 10분 기다렸어요. 30분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오래 기다려서라도 예쁜 그림을 받고 싶은 분들만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냥 처세술을 펼치죠. 제가 진짜 열심히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1: 또 언변을 또 이제
2: 언변술을 또 제가 선생님만 옆에 캐릭터 하나 몰래 그려드릴게요.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있으세요? 캐릭터 하나 그려드린다.
1: 아, 그렇게
2: 그러면 또 감사하게도 별 좋아하시고. 말씀 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아이고 말씀 잘 해주셔서 2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럼 또 신청곡 들어갈까요?
2: 네.
1: 네,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두 번째 노래는 제가 백예린 가수를 좋아해서 백예린의 노래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 하다가 이 노래가 안티프리즈라고 A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리스트 중에 가장 첫 번째 노래여서 이 노래를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좋은 곡이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캐리커처와 전주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전주라는 도시에서 캐리커처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성이 있냐라는 이야기겠죠? 어떠세요? 지금 8, 9년 동안 해오시면서.
1: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처음 이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해본 주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에 제가 시작을 했던 8년 전, 이렇게 대학생 시절 때는 확실히 가족이나 커플 단위가 많았는데 지금은 혼자 여행을 와서 혼자 내 모습을 기록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이 작가 그림체로 가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시장이 확대되기보단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저는 시장이 그 전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되게 성장 가능성 있고 꾸준히 더 이쪽 일로 파고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진기 요즘 뭐 스마트폰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 사진으로 사람을 찍었을 때 물론 화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막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캐리커처는 작가에 따라 똑같은 나이인데도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재밌을 것 같아.
1: 그래서 자기 모습을 하려고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야구 선수 이렇게 해서도 소장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약간 팬심의 마음으로.
0: 그렇죠.
1: 그래서 그그
0: 필체의 마음을 들어서, 필체가 마음에
1: 에
0: 들어서.
1: 네. 그게 더 커졌어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네.
0: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손님이 소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성장했다, 커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여행 가서 추억의 한 페이지로만 이렇게 저장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변화된 과정들 있잖아.
1: 맞아요.
0: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주는 역할을 또 이렇게 캐리커처가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1: 네. 또 사진이나 증명사진 이런 건또 이게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 그걸 더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0: 아, 그런
1: 하더라고요.
0: 분들 많아요. 사진 찍기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1: 그림은 또 사실 그런 부분은 좀덜 하니까 캐릭터로 그려지다 보니까 부담 없이 본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이건 재밌겠다. 10대 때 나의 캐릭터, 그다음에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모아두고 벽에다 걸어놓으면 또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
1: 맞아요.
0: 변화가. 아, 그렇군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 저는 믿고 쭉 가보려고 합니다.
0: 네, 한국말 하실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주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캐리커처 기법이 있다면 어떨까 한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전주에서 만들고 싶은 캐리커처 문화가 있을까요?
1: 뭔가 문화라고 해서 좀 거창하지만은 그 누구든지 그 그림으로 일상을 기록해보는 좀 습관?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메모지에 끄적여도 되고 뭐 이쁜 노트를 사서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모서리에 좀 그려와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 겪은 일을 그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각자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가 된다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얼굴 그리지만은 누군가가 나는 이거를 좀 문화로 내 습관으로 일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나만의 글로 나만의 그림으로 책상에서 나만의 그 세계를 만들면은 굉장히 그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삶이 그런 좀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손님으로 왔지만 그 손님이 누군가를 그려주면 또그 사람이 또 작가가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자기가 그림을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림을 받았을 때이 선물 같은 기분을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림이 주는 행복과 선물 같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고 난 그림을 안 그려봤는데 이런 사람도 자기만의 그림으로 좀 가볍게 주변인한테 선물도 하고 좀 어렵지 않게 소재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0: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캐리커처 배우고 싶어하는 또는 나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남기고 싶어하는 시민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캐리커처는 그 상대방을 다정하고 소중하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커처를 배워보고 싶거나 뭐 본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은 분들은 그 대상을 잘 관찰하고 여유로운 눈빛으로 그 순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물며 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은 삼자가 되어서 내 어느 부분이 매력적인지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특징 뭐 남들이 말하는 내 특징 이런 거를 좀 분석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고민하고 주의 깊게 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캐리커처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이해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후련하게 지금 말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없어요.
0: 원 없습니까?
1: 네, 원 없습니다.
0: 네. 그럼 채은님께 그 캐리커처를 좀 이렇게 그림을 배우거나
1: 네.
0: 자신의 모습을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채은님을 만날 수 있죠?
1: 제 이름이 조채은이라서
0: 네.
1: 채를 빼고 맞춤법 틀린 거 맞아요. 조은 그림.
0: 아, 활동명?
1: 네, 맞아요. 조은 그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0: 네네.
1: 이걸로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제 개인 SNS도 나오고 이런 행사나 수업 관련한 일정도 올라와 있어서
0: 네.
1: 편하게 그거 보고 연락 주시거나 찾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조채은 작가님께 캐리커처를 배우고 싶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좀 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 검색에서 좋은 그림 한번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캐리커처 작가이자 강사 조채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캡틴, 마이 캡틴.

여러분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곡일 수도 있고 누군가 건넨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쳤는데 시간이 흐른 뒤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만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오래 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내 마음과 그 말과 그 음악과 그 풍경, 그 느낌, 그 향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꼭 맞닿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록한다는 것은 거창한 역사를 남기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누구와 웃었는지, 어떤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는지, 그 작은 순간들을 기억해 두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2주차 주말 아침,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오래 남을 좋은 순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과 우리 동네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여기는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Of this world's delight. 오늘 첫 곡입니다. 소수빈 머물러줘.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9번째 방송. 저는 최석은입니다. 첫 곡으로 소수빈 머물러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것들은 꼭 오랫동안 곁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잠깐 스쳐간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지나간 계절인데도 유난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계절이 있습니다. 책도 그렇죠?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목만 들어도 그 책을 읽었던 장소가 떠오르고 그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어떤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그때의 공기와 풍경이 되살아납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를 걷고 있었는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도 기억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물건이나 책,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함께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읽지 않는 책 한 권을 책장에서 빼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나의 시간을 함께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진도 이 휴대전화에 수천 장씩 저장하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일도 참 쉬워졌죠. 그런데 기록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한 가지를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에게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준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힘들 때 위로가 됐던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한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억 속 한 장면이 되겠죠.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하나, 길을 걷다가 발견한 가을빛 하나처럼 오늘의 작은 순간 하나쯤은 오래 마음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꼭 듣고 전주의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네, 구삼오 라디오 전주호는요, 매주 1회,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구삼오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10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덕진보건소 등에서 진행되고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정원,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치유 심리극,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치유 요가를 비롯해서요. 타로를 활용한 마음 토닥, 색채 심리, 스트레스 관리, TCI 기질 성격 검사, 웃음 테라피 등 모두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3회에서 8회까지 진행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프로그램별 10명입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9월 7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회기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진시까지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신청자가 6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어학시험 응시료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과 국가자격시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응시한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학시험과 한국사,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합해 1인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20종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기술 전문 공인 민간 자격 등 984종이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고요.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전주청정지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활력과 청년활력팀 063-281-876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요.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요. 최신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어제 공개됐죠. 아이유가 1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노래 직접 가사도 썼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따끈따끈한 신곡 이 별로부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한 거리와 골목, 시설 등을 담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이며 전문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로요.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작품을 포함한 참여 사진들은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전시와 홍보, 도시기록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달라진 전주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 전주의 모습을 시민들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그때 그리고 지금 전주 다시 찍기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전주에 있는 같은 장소를 과거와 현재 촬영한 사진 두 장을 비교해 전주의 변화와 시민들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모할 사진은 과거와 현재 사진의 촬영 시점이 최소 10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하며 전주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두 장과 200자 이내의 사진에 얽힌 사연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 결과는 10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요.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전주 추억 으뜸작 10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응모자 가운데 50명에게는 전주시민기록관 굿즈도 증정됩니다. 응모된 사진은 앞으로 전주기록사진 전시회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AI 합성, 편집한 작품은 인정되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동네 골목이나 학교 앞, 오래된 전주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갖고 계신다면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서요. 지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민기록관 063-281-293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상 공모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와 숨은 명소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쇼폼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요,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 발굴을 위해 2026 스팟 인 전주 청년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주 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소개해서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영상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쇼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 공고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을 합쳐 모두 20편을 선정하고요. 총 상금은 900만 원입니다.
내국인 부문 대상 한편에는 200만 원, 최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에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평소 영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전주 명소가 있는 청년이라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070-8766에서 8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유리 동그라미.

0: 네, 채율이 동그라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동네

네, 전주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이니까요. 책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독서 문화 축제이죠. 제9회 전주 독서 대전이 달려라 책을 주제로 이번 주말, 그러니까 9월 11일부터 오늘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출판사와 서점, 독서 동아리 등 6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초청 강연 작가와 달리다가 마련됩니다. 나태주 시인과 정세랑 작가, 이금희 작가가 참여해서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2020년 작가들과 만나는 강연을 비롯해서요. 전국의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독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는데요. 자신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책을 다른 시민과 나누는 인생책 선물 책방, 책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는 청음 독서, 시민들이 직접 문장을 남기며 함께 전시를 완성하는 문장 이어 달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낭독과 클래식, 국악 등을 결합한 공연과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공연, 체험 부스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예약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기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2026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은 기억을 그리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집중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는 10월 25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도서전에서는요,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대만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지미 리아오가 약 30년 만에 한국을 찾고요. 리우 시공과 린 샤오베이 등 대만 작가들도 전주를 방문합니다. 국내에서는 엄마 마중 등으로 잘 알려진 김동성 작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컨퍼런스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36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작가 강연, 워크숍, 출판 교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또 예비 그림책 작가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리뷰도 진행돼서요. 전문가에게 작품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행사를 단순한 그림책 전시를 넘어서 작가와 독자, 출판사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그림책 교류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림책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본 행사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가치서가 1949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가치서가 1949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책이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책,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전주의 독서 문화를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들어간 숫자 1949는 전주의 첫 도서관이 문을 열고 전주시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사용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에 맞춰 시민들의 인생책과 이야기 1949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매를 원하는 전주 시민은 전주 도서관 누리집 가치서가 1949 게시판에 자신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안내 문자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가까운 전주 시립 도서관에 해당 책을 기증하면 됩니다. 기증은 전주 시립 도서관 12개 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진행되고요. 목표 수량인 1949권이 모이면 마감됩니다. 시민들이 기증한 인생책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가치서가 1949 코너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063-230-1840 또는 1862번으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권의 책이 한 시절의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권의 책을 전주의 기록으로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책을 읽었던 우리의 시간도 함께 담겨있는 것 같네요. 계절은 지났지만 어떤 순간은 오래 마음에 남아있죠.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지훈, 목련필 무렵.

네, 신지훈 목련꽃 필무렵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국제영화제 가을 프로그램 폴링인 전주 2026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폴링인 전주는요, 봄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의 화제작들을 가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행사는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상영작은 모두 8편으로 한국 영화 4편과 해외 영화 4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한국 영화로는 전주 국제 영화제 한국 경쟁 대상 수상작 흘려보낸 여름을 비롯해서요.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것, 잠 못 이루는 밤, 이상 가족이 상영됩니다. 해외 영화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와 마우스, 전쟁 중에 이혼을 한다는 것, 암탉의 모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상영뿐 아니라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을 직접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 GV도 4차례 진행됩니다. 19일에는 이상가족과 흘려보낸 여름, 20일에는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것과 잠 못 이루는 밤 상영 뒤에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전주의 로컬 서점과 굿즈숍이 참여하는 팝업 스토어도 함께 운영됩니다. 봄 영화제에서 놓쳤던 작품을 다시 만나고요. 감독과 배우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을 수 있는 폴링 인 전주 2026. 이 행사는 다음 주 9월 18일과 20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제9회 전주 국제 단편 영화제가 다음 주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9월 17일 목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닷새간 CGV 전주 고사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슬로건은 새로운 프레임 또 다른 롱테이크인데요. 기존 영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선과 영상 문법을 탐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국제 경쟁과 국내 경쟁, 전북 경쟁을 비롯해서요, 청소년 영화와 지역 영화, 감독전 등 다양한 단편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요, 새로 화면으로 제작한 새로 영화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단순히 작품을 상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영화의 가능성과 새로운 영상 문법을 이야기하는 새로 영화 포럼도 마련됩니다. 또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GV가 진행되고요. 지역영화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영화 학술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책과 함께 영화도 한 편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 다양한 영화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주시 가구로 대출 이자와 월세 또는 긴급 생계비 가운데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는 각각 월 최대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긴급 생계비는 한 차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출 이자와 월세, 긴급 생계비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통합 신청 지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513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 미래도시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도시관광 미래로의 진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광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첫날인 17일 라한호텔 전주 1층 옹골홀, 둘째 날인 18일 국립무형유산원 3층 어울마루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모두 5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전날에는 마이스, 미식, 스포츠를 주제로 도시 경쟁력과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요. 둘째 날에는 야간 관광과 스마트 관광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집니다.
국내의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여해서요, 세션별 강연과 토론,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 미래도시 포럼 2026은요, 전주시와 UCLG SPEC이 준비하고요. 자세한 일정과 참가 관련 내용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으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제이 래빗, Happy Thing.

네, 제이레빗 해피 씽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오늘 준비한 시간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올해 마음에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한 곡의 음악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나 평범하게 지나친 하루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참 좋았구나, 그 말이 나에게 꽤 큰 힘이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전주의 여러 소식들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책 한 권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또 누군가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겠죠. 도시의 기록도 결국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9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직 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번 주말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고 좋아하는 음악도 한 곡 더 들어보시고 마음에 오래 남겨두고 싶은 순간도 하나쯤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끝곡으로 라온필의 읽음 표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 꺼내보고 싶은 좋은 기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주 구사모 라디오 전주원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이 라온필 읽음 표실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을 전보다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밥을 유난히 많이 찾기도 하고요. 배가 예전보다 좀 볼록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털이 듬성듬성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보호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하고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특히 중년 이상의 반려견에서 보호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쿠싱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림월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림월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여름 정말 징글징글했잖아요.
1: 네,
0: 사람들이 다 정말 징글징글해.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름은 잘 나셨습니까?
1: 아, 네. 뭐 수영 열심히 하면서
0: 네.
1: 시원하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 이제 9월이 됐습니다.
1: 네.
0: 9월 하면 뭐 물론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가을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1: 뭐 가을에 뭐 제 생일도 있기도 해서
0: 어머.
1: 가을이 좀 특별히
0: 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추남, 가을의 남자.
1: 좀 이상한데요?
0: 생일이 9월에 있다고, 아니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가을 남자 추남으로
1: 네.
0: 우리 곽규만 대표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쿠싱 증후군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부터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물론 사람한테서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1: 네네네.
0: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
1: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어렵네요.
1: 부신이라고 하는
0: 네.
1: 기관이 저희 몸 안에 이제 콩팥 뒤쪽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부신 특히 이제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0: 우리가
1: 하거든요.
0: 보통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1: 네, 이제 코티졸
0: 네.
1: 뭐 네. 다른 말로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0: 코티졸.
1: 하고
0: 네,
1: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코티졸이 이제 부신에서 형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질환을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부신 피질이 기능이 항진됐다라고 해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0: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사실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부신 피질에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 일어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0: 네네.
1: 이제 뇌하 수체가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걸리는 이게 뇌하 수체 문제성 쿠싱 증후군이 있고 아니면 부신 자체가 종양화돼서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ADH라고 하는 부신 종양성 쿠싱 호르몬
0: 네.
1: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를 쿠싱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0: 그럼요.
1: 주사로도 맞을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약을 과도하게 먹거나 주사를 과도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 생기는 쿠싱 증후군 이제 의인성 쿠싱
0: 네,
1: 증후군이라고
0: 네.
1: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과도하게 오랫동안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쿠싱 증후군이다.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좀 쉽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눈치를 챌 수 있는 이 반려동물들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저희가 물을 많이 먹거나
0: 네.
1: 오줌을 많이 싸거나
0: 네.
1: 아니면 밥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이제 팬팅이라고 하는 이제 핵핵되는 증상이 많이 헐떡거림. 심한 것.
0: 네.
1: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쿠싱 증후군의
0: 네.
1: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털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빠지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1: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0: 네네.
1: 이제 털이 이제 양쪽 대칭성으로 등쪽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0: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기보다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저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증상들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통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캐치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니, 말씀을 들어도 이걸 과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쉽게 이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 싶거든요.
0: 그렇죠. 이제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사실은 어느 날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왔는데요.
1: 네네.
0: 뭐 맛있는 밥이 있으면 많이 먹는다 보다, 오늘 좀 식욕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오줌을 얼마나 싸는지 체크를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패드를 대부분 깔아놓다 보니까 패드 양을 보고서 오줌을 좀 자주 싸나 보다는 할 수 있지만, 오줌 양이 많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쉽게 체크할 수는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핵핵되거나 밥을 많이 먹는 이런 증상 자체를 쉽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그렇게 체크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의심이 간다고 좀 주의 깊게 보려면,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라면 너무 많이 마신다, 물을 너무 많이 먹는데라고 생각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게 사실 오줌 양을 가지고 체크하기는 좀 쉽진 않고요. 저희가 대신에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는 좀 체크가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성견 같은 경우에 하루에 1kg당 보통 이제 50ml 정도 먹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kg다 하면 150ml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5kg다 하면 250ml 정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키로당 예를 들면 100ml가 넘게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거에 2배 이상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냥 물을 막 주신다기보다는 아침에 물을 떠다 주실 때 아침에 몇 미리 정도 넣었는데 우리 아이가 몇 미리 정도 먹었구나 정도를 체크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 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쉽게 그나마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배 이상 먹는 거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0: 네,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크칭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0: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쿠싱 증후군 아니고요.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질환은 사실 당뇨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당뇨랑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가 있는 아이들이 쿠싱에 더 잘 걸리기도 하고요. 쿠싱 증후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당뇨가 또 쉽게 오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이렇게 증상이 보통 같이 심해지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급성으로 옵니다.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물을 먹고 오줌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싼다. 그래서 똑같은 다음 당뇨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쿠싱 증후군보다는 당뇨가 훨씬 더 임상 증상 자체가 심합니다.
1: 그러니까 보면 서서히가 아니고 아주 급하게 갑자기 이런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게 당뇨 쪽에 가깝고,
0: 맞습니다.
1: 쿠싱은 조금 서서히 진행되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0: 네,
1: 그러면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물 많이 먹는 것도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면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0: 사실 이제 당뇨, 급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되게 병원을 많이 권장을 드린 이유가 사실 쿠싱 증후군보다는 급하게 굉장히 응급 상황에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당뇨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혈당이 500에서 60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당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된다라고 볼 수가 어려운 게, 당을 너무 급속도로 떨어뜨리게 되면 뇌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밥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당을 좀 측정을 해보고, 만약 당이 정상이다 싶으면 그때는 호르몬 질환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쿠싱 증후군이?
0: 사실은 이제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좀 분비가 되다 보면 네. 좀 근육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를 잡아주는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올챙이 배라고 하죠. 이제 팟벨리라고도 네. 하는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배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거나 보통 보호자분들이 오실 때 우리 아이 배에 복수가 찬 것 같아요. 어머, 물이 찬 것 같아요. 라고
1: 그 정도로 볼록하게 느껴지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배만 이렇게 저는 배만 나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1: 배만 급하게 수정하시는군요. 네,
0: 배만 이렇게 쏙 나와 있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다른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티졸이 과다하게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다른 쪽은 점점 아이가 어떻게 보면 홀쭉해지는데
1: 말라가는 것 같아요.
0: 말라가는데 배만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네.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배에 물이 찬 것 같아요라고 오지만 사실상은 이게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제 팟벨리라고 하는 쿠싱 증후군의 임상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배가 볼록해지는 거 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피부 쪽에 뭐 아까 털이 좀 빠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게 털 쪽 강아지들 쪽에 있어서는 이제 털 이게 모질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좌우 쪽으로 대칭적으로 등 쪽 하고 배 쪽으로 이제 탈모가 많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모질도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얇아져서 그런 것들 쉽게 캐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피부색이 좀 너무 시커멓게 많이 변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쿠싱 호르몬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콩팥에서 칼슘의 재흡수율이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칼슘은 저희 몸 안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 칼슘을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하게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칼슘으로 침착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피부 쪽으로 침착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슘들이 뭉쳐서 결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결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쪽으로 뭉쳐서 피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칼시노시스 큐티스라고 하는 피부에 검은 점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처럼 마치 점이 난 것처럼
1: 검은 점이 막 생긴 것처럼 보여요?
0: 막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이 아니고 칼슘이 침착돼서 네.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 임상 피부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말한 무슨 배가 볼록해진다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음 다뇨 이런 것들이 네네. 동시에 막 생긴 이렇게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임상 증상이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피부 쪽으로 나타나기도 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부가 막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모질이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탈모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피부 자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2차 감염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피부에 무슨 뭐 염증이 막 생긴다.
0: 맞습니다.
1: 뭐
0: 피부 장벽이
1: 식으로요?
0: 무너지기 때문에 아하. 그로 인한 2차 감염이 이제 피부를 네네. 통해서 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 때문에 내원을 해주셨는데 원인 자체는 쿠싱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네네. 인해서 피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서 2차적인 문제로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 질환 자체가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네. 아이들은 오줌을 많이 싸고 어떤 아이들은 배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아이들은 탈모가 되기도 하고요. 네, 해서 네. 각각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캐치를 하셔서 좀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셔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호르몬이 문제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것도 역시 나이 드는 것과 비례합니까?
0: 뭐 무조건 비례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요. 네. 저희도 뭐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뭐 당뇨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네. 뭐 당뇨가 사실은 저희가 소아 당뇨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발생하듯이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경성 질환이다라고 네. 구분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뭐 7살에서 8살 이후에 좀 노령으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 같이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는 견종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나이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셨듯이 특정 품종 푸들하고 닥스훈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0: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지 네. 사실은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는 무조건 뭐 쿠싱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네. 뭐 다른 종에 의해서 보다는 조금 더 품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네. 좀 다른 종에 비해서 좀 발병률이 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럴까요?
0: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1: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발견되는 사례들을 보니 푸들과 닥스훈트가 조금 더 많더라.
0: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심장병이 네. 많은 종들도 있고 이렇게 네. 각각 종들에 따라서 좀 유전적인 질환이 좀 다르게 분포가 되고 마찬가지로 뭐 당뇨가 동양인들에서가 좀 서양인들보다 좀 더 많이 그렇죠. 발병되듯이 네.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달라진 점이 평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네네.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크슝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보호자가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증상이 우리 아이 얘긴데라고 뭐 딱 단정해서 바로 크슝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갔는데 오히려 다른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쿠싱 증후군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보호자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쿠싱인지 확인하는 병원에서의 검사 방법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0: 사실 이제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다라고 하면 뭐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한다든지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당뇨다. 전당뇨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좀 확립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쿠싱 증후군은 굉장히 아쉽게도 검사 하나만 가지고 이게 100% 쿠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1: 호르몬 검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기가 힘든가요?
0: 호르몬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ASTH라고 하는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가 있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9시간 걸리는 뭐 LDDS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중 검사 UCCR이라고 하는 오중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완벽하게 쿠싱이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세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쿠싱 증후군이 뇌하 수체가 문제인 경우하고 부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좀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네.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뇌하 수체는 이제 뭐 머리 안에 있고 네. 부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고 그 기전도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쿠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검사 방법이 맞고 어떤 검사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100% 임상 증상을 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아이 상태에 따라 조금씩 좀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9시간짜리 LDST 검사를 네. 많이 네. 하긴 하는데 네. 이것도 그 검사가 좋을 건지 아닐 건지는 사실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네. 통해서 좀 검사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검사 방법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분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분비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검사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검사를 한다 하고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잖아요.
1: 저는 병원만 가면 평상시보다 혈압이 진짜 조금 더 높게 나와요.
0: 맞습니다.
1: 항상 그래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 고혈압은 아니니까 아직 약을 먹을 정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0: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네. 민감한데 강아지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자기가 지금 검사를 하러 가는지도
1: 아니,
0: 모르고.
1: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덜덜덜덜덜 떠는 강아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시간 걸리는 검사가 정확도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네. 스트레스 면을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아이를 병원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8시간, 9시간을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1: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검사 방법이 딱 하나로 이 검사 방법으로 확진을 낼 수 있다라고 100% 말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러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예를 들면 검사 수치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이런 임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네. 약을 처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가능한 질환인가요?
0: 사실은 호르몬 질환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한 게 호르몬 네. 질환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약으로 빼주면 됩니다.
1: 네.
0: 너무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약이 이제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많이 분비되고 있는 코티졸의 양을 약으로서 감소시켜주는 틀리오스탄을 약을 처방을 많이 네. 하는 편이고요. 간혹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90% 정도가 사실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고 10% 정도가 이제 부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쿠싱 증후군이 이제 진단이 되는데 부신 종양성 쿠싱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D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도 기초적으로는 틀리오스탄을 써서 호르몬 농도를 낮춰줍니다. 낮춰주는데 네. 호르몬 농도를 약으로 도저히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적으로 부신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1: 떼버리는
0: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혈압 조절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내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내과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냐라고 하는데 뭐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부신 피질을 약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외과적으로 막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0: 예, 외과적으로 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써서 부신을 녹이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신이 서서히 녹아가겠죠. 줄어 네. 사이즈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1: 그럼
0: 제거를
1: 이제
0: 한다.
1: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에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네. 심한 네. 약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내과적인 약을 써서 제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된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약물 치료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 완치는 가능한 거겠죠?
0: 사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코티졸 농도가 일정 양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약을 써서 정상 범위 안으로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오히려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 게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쿠싱 증후군이고요.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1: 갑상선도 항진증 저하증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서 일정량의 코티졸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되지 않는 질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부신 피질, 그러니까 코티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을 과도하게 많이 복용을 해서 코티졸 분비를 너무 줄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코티졸 양이 오히려 줄어버리는
1: 너무
0: 경우가
1: 많이
0: 있어요.
1: 줄이면 안 되니까요.
0: 그래서 사실은 코티졸이 너무 많이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지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코티졸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에디슨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에디슨은 질환이라기보다 에디슨 크라이시스, 뭐 대재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분비가 없게 되면 오히려 쿠싱, 오히려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1: 그렇군요.
0: 경련을 막 하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처방을 받아서 코티졸 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면서 네. 약을 알맞은 양을 적당하게 복용하는 게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보호자가 예를 들어 증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고 뭐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보호자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0: 끊는 거는 오히려 뭐 그냥 코티졸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다음 단뇨가 심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쿠싱 증후군이 그냥 증상이 다시 발현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번 먹을 거를 우리 아이들이 뭐 피부가 빨리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수의사와의 동의 없이 네. 우리 마음은 알겠어요. 우리 네, 아이가 증상이 네. 빨리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만 먹어야 되는 약을 막 세 번, 네 번 먹인다라고
1: 그게 더
0: 하시면
1: 위험할 수 있다는
0: 오히려
1: 거죠?
0: 호르몬 농도가 훨씬 줄어버려서 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문의하고의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0: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1: 그래서 반드시 뭔가 약을 끊든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문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0: 사실 이제 물 마시는 양하고 소변 네. 보는 횟수 정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네. 해서 물 마시는 양이 늘었는지 소변 보는 양이 좀 줄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노령견이 된 이후에는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실 때 호르몬 네. 검사까지 좀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네. 드리고 사실은 뭐 호르몬 검사를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뭐 ALKP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 검사상 좀 높아져 있으면 쿠싱을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단한 뭐 정기 혈액 검사 정도만으로도 네. 쿠싱의 전조 증상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도 건강 검진 중요하잖아요.
0: 아, 그럼요.
1: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이런 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좀 짧게 아주 간단하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하는 건 해야겠죠.
0: 그 코티졸 자체가 이제 근육량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육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배도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줄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무리가 될까 봐 운동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짧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0: 맞습니다.
1: 운동하고
0: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 잘 먹고 예. 정기적으로 정기검진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건강의 기본은 거기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공부에 왕도가 없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계속하는 거.
0: 네.
1: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유지하고 관리하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 네.
1: 올리몬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오늘은 반려견의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ut on a brave face. I can feel your energy. Yeah, I'm so tired.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 네, 난 지금 너 더 작아져 뱉는 거. 그리고 정말 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꿈속에서 인형 갖고 만나.
1: 꿈속에서 만나.
0: 인형 갖고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아침 저녁 가을이 올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요. 새벽 내내 울던 벌레 소리는 가을을 부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아, 가을.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좋지만 그래도 현실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패티김 씨의 9월이 오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이미 9월은 왔지만 어쨌든 이 계절에 맞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문학동네 장편소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지연은 증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외할머니와 관계를 키워가고 있지요. 오늘은 101장부터 101페이지부터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지우가 내려왔다. 우리는 호수 근처 두부집에서 두부 정식으로 배를 채우고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다. 볕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한 6월의 일요일이었다. 우리 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다. 우리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별뜻 없는 싱거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회사는 괜찮아? 지우가 물었다. 적응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진 괜찮아. 어머니는 좀 어떠셔? 집에서 쉬고 있어. 명희 아줌마 얘기했지? 아줌마가 자주 가서 챙겨주고 나도 주말에 올라가 보고 그래. 경과가 좋다니까. 그동안 너 고생 많았어. 그거 알지? 알아. 그렇게 말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희령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 걱정 많이 했었어. 어머니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근데 널 봐봐. 네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네가 자꾸 괜찮다고만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말해도 돼. 우리는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근처 소나무 숲에서 바람에 소나무 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지우와는 대학교 천체 연구 동아리에서 만났다. 대학 때 친하게 지내다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가면서 조금 떨어졌고 내가 결혼하고는 더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가끔은 전화통화를 하고

빛나기도 했는데 내가 이혼 과정을 지내는 동안 지우가 나를 많이 도왔다. 넌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어느 날 말을 이을 수 없어 눈물만 흘리던 내게 지우가 그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할게. 이제 사랑받는 기분이 뭔지도 느끼며 살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지우를 보며 알았다. 할머니랑 만나면 뭐해? 지우가 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해. 무슨 할 말이 있어? 서로 20년 넘게 안 보고 산 거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을 보여줬다. 너랑 닮았다. 지우가 신기해하며 증조모를 가리켰다. 재밌지? 증조 할머니래. 우리 할머니 엄마. 지우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랑 만나면 옛날 이야기 들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지우에게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다. 세비 아저씨가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대목에서 지우가 말을 받았다. 그때 히로시마에 한국인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었어. 우리 엄마 먼 친척 할머니도 히로시마에서 돌아왔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세비 아저씨라는 분은 어떻게 되셨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까지만 들었어. 이야기하다가 할머니랑 망원경으로 복성 봤거든. 망원경 꺼냈구나. 지우는 대견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이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나와 다르게 지우는 예전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오래 혼자 살았다. 나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법을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 제도를 겪고 난 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지만 그렇지만 내 상상력은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나이 들어가고 나의 원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삶, 허술한 가족이나마 사라진 삶이 어떤 것일지 상상할 수 없어서 막막했다. 그가 두고 간 티셔츠의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던 나를 기억한다. 내 눈에는 그저 귀엽게 보이던 그의 작은 습관들, 약간 비음이 섞인 목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 넓은 등과 두툼한 발등, 입고 나갈 옷을 고르면서 나 어때? 라고 묻는 아이 같은 얼굴, 차다가 손을 뻗으면 닿던 뜨거운 몸이 그리웠다. 협의이혼 판결을 받으러 법원에 가던 날,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나는 그를 만지고 싶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으니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 끔찍한 일을 그만두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를 포옹한다면 얼마나 안락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 나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할머니를 생각했다. 경로당에 다니고 밭에 나가 일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지내는 할머니. 할머니는 외롭지 않을까? 할머니는 대체 누구에게 의지하고 사는 걸까? 내게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지우와 호숫가를 걸으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 내가 말했다. 끝은 결국 같아. 너랑 나도 헤어지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럴 거야.
허무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벅차. 지금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해. 그래도 지연이 너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 모르겠어. 언젠가 마음 바뀌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줘. 지우가 말했다. 내 마음이 언젠가는 당연히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듯이. 나는 지우를 차에 태우고 희령 일대를 돌았다. 수산물 시장에도 가고 거북이 해변에 가서 은박 돗자리를 펼쳐 그 위에 같이 누워있기도 했다. 누워서 보는 하늘은 푸르렀고 나는 지우 곁에서 오랜만에 짧지만 깊은 평화를 느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 시장에서 산 대하를 넣어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져서 6시인데도 하늘이 밝았다. 거실에 앉아 있으니 하늘이 푸른빛에서 희미한 우윳빛으로 분홍빛에서 주홍빛으로 검정빛으로 서서히 바뀌는 모습이 바라보였다. 너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너 옛날에 얼마나 웃긴 애였는지 알아? 지우가 캔맥주를 한 입 마시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너 진짜 웃겼어. 뭐든 물었잖아. 왜요? 왜? 그러면서 아, 맞다. 사람들이 성가셔에서 고치려고 노력했지. 뭐든 궁금해하고 잘 웃고. 지우, 너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 표현을 잘했지. 그게 부러웠어. 난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아무한테나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내 친구에서 고마워. 나는 그 말 한마디를 소리내야 하지 못했다. 지우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첫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지우를 배웅하고 오는 길에 나는 문득 불안함을 느꼈다. 지우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엉망이지 않았을까 두려워서였다. 눈에 띌 정도로 야이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꼴로 친구에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던 나의 모습이. 그즈음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을 자주 봤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작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졌다. 증조모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매사를 궁금해했다는 증조모는 내게 대기와 전체에 대해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그녀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들을 수도 있겠지. 한동안 할머니와는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평소에는 끌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 안팎을 오가거나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몇 주째 할머니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갔어. 할머니가 심상하게 말했다. 어쩌다가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별거 아니야. 걸을 수는 있으세요? 걷기는 하는데 당분간은 집에서 지내야 돼. 곧 낫겠지 뭐. 너랑 그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할머니는 그런 말까지 했다. 손녀딸에게 아픈 이야기나 하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접은 렌즈에 눈을 대고 달과 목성을 보던 할머니의 표정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걱정 끼치는 사람, 돌봐야 하는 사람, 짐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고 말이 통하는 대화 상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내가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하고 오라고 선뜻 답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보폭을 짧게 해서 천천히 걷기는 했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유자차 마실래? 병 어디 있어요? 제가 딸게요. 힘쓰지 마세요. 저기.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유자총을 떠서 컵에 담았다.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거의 다 나았어. 뼈에 금 갔다는 소리에 괜히 놀랄까봐 말 안 했어. 알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끓인 물을 컵에 따라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은 뒤 할머니에게 건넸다. 말할 때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아서 괜찮네. 화장실 바닥에 뭐라도 깔아놓으셔야 해요. 안 그래도 여기 아래층에 사는 인형이 할머니가 와서 바닥에 뭘 깔아주었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할머니를 보지 못하는 동안 느꼈던 이상한 초조함을 떠올랐다. 다른 할머니들랑은 자주 연락하세요? 그럼 나 죽으면 바로 데리러 올 사람들인데. 할머니가 컵을 들고 후후 불어 차를 마셨다. 나도 차를 한 입 마시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몸이 몇 주 전보다 조금 더 야인 듯 보였다. 진지는 잘 챙겨 드세요. 야, 지연아. 네. 넌 무슨 노인 봉사활동 왔냐? 뭐, 나 늙어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살까봐 걱정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소리내어 웃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통증을 느낀 것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베란다에 말린 시래기를 쳐다보다 내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응? 처음에 저보고 왜 아른 척 안 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몇 달 전 희령에 처음 왔을 때 선글라스를 쓰고 울고 다니던 내 모습이 할머니 얼굴에서 보이는 듯 했다. 재밌었어, 옛날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연이, 너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10살 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었을 때 말이야. 같이 바다도 가고. 저도 기억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다고 고백한 게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할머니가 말했다. 네가 날 영영 잊은 줄 알았지. 할머니,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미선이랑 나랑 사이가 그러니까. 그래도 가끔은 너를 볼 수 없었던 시간이 원망스럽기도 했어. 그래, 미선이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럴만해요. 내가 답했다. 엄마에게는 엄마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 그랬을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 자주 생각했어요. 그랬어? 세비 아저씨 생각도 하고, 나는 지금도 세비 아저씨 모습이 잊히질 않아. 할머니가 찻잔을 가만히 바라봤다. 나는 그렇게 목이 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아이처럼 웃을 때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어. 훤칠한 키에 등을 쭉 펴고 컸던 모습이 떠올라.

9월부터 배낭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죠.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민의 배낭녀 함께해 주신 방송 열린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0: 아픈 순간에 담을 순 없겠지 but I'll be by your side, I'll be by your side. You are my dream, dream.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종 우동의협회와 함께하는 한종 동의 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의 반가운 친구 아신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1: 朋友们，大家好，我是浩南。那最近大家见面的第一句话，大概都是今年夏天怎么这么热？好在九月份要来了，那天气也该稍微给我们一点面子了吧。
0: 그럴게요. 에어컨과 거의 한 몸처럼 지내던 여름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하기 전에 8월 한달 동안 협회에서 있었던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对，那新闻呢？我们不念长报告，只说重点。那第一条呢，是孩子们最喜欢的文化体验活动啊。
0: 8월 13일 전북 다 함께 돌봄 센터 글로벌 축제 한마당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한중 우호동의협회도 중국 전통 의상, 전통 놀이,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1: 那现场呢，大约有400名学生参与。比起坐着听，这是中国文化，那是中国文化，那还不如让孩子们自己穿一穿，玩一玩，坐一坐，记得更快啊！说不定回家以后还会很认真的给爸爸妈妈们当小老师呢。
0: 맞아요. 문화 교류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죠. 같이 웃고 직접 해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 那么第二条啊，就是我们在关注季节性劳动者的人权和劳动环境问题。
0: 8월 18일에는 전북 지역 베트남 계적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기관과 이주민 단체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 那么，对于这类问题啊，最怕开完会就结束。那真正重